0: 가라 펄라르게
1: 펄라르게 가라
0: 하
1: 가나코 펄라르게 가라
0: 말라 서치는 응 꼴리다 헐레벌 거라 서치는 여기서 찹 꼴리다 헐레벌
1: 북대 좀 되게 마 이게 뭐래
0: 아 우트릅산데 우르타 하르피니암 키우르마스 브르 어즈 비어즈 피프 껍사
1: 야 인데 우르타 어디 이슬하는 뭐래 있대 북대 좀 되게 나는 구사트 꼬신 샤르타마스 우선 키토라마
0: 네게 은하가 되이사 만게 은케가 오토라는 구사트 꼬이시 만게 후즈 바가시니 구사트 꼬야만 마사 qilaman mana bunda kuzatib qo'yaman
1: nuqul ustimdan kulasan
0: yo'q kuzatib qo'yaman kulmayman kuzatib qo'yaman
1: rahmat

0: better get you.
1: 얼씬 되냐? 그냥 죽고이.
2: 으치. 요. 깃미도 얼다. 깃미도.
1: 근데 걔 나한테 멋있는 게 스톨리기만 꽉꽉해라.
2: 이신 저다 멀다. 볼게임 먹게 되면 거서 너마가라만 멋있게 돼 있어.
1: 에이, 가라게 있을 때가.
3: 아누, 나에게 스톨리 못하는 샤이를 다니삼?
4: 김.
2: 응?
3: 아, 가라? 비를랩 시로 혹시나?
2: 응, 나름자 푸시킨. 무슨 그래?
1: 진짜면 아우를 갖고
2: 요에 아나 카라겐 그말로 왔디요.
3: 와이로스잖아. 디미 부시킨 트리간데 아 와이야라마스 나타샤 비오드람나. 아무슨 토크스인 부시킨 올간데 말나가이간데 아
2: 하.